0: 네. 또 이야기가 문제 살로 리벨트 라몬 이완요 막스노스요 como Piki Loli que se música mi se ven a dañar la cuelga de nuevo
1: Cuatro años de volver.

0: 있고 내가 이거 오아이라고 하거든요.
1: 오아웨이야 고양아 누가 오베 오구야
0: 에비 아니 내 멤버 고냐 에레고 이구냐 이라
1: 아 거글라시아 멤버 이구냐
0: 네
1: 아이고